0: 所有人把伪装都卸了，衣服穿好，枪背好。
1: 是啊。
2: 야，崔总大马斯。
3: 哦，좋。
2: 한번만줘봐。
4: 일어나! 씨발 개새끼들아!
2: 보초는 안 쏘고 여기서 몰래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? 상부에서 보라고 하셔서 왔더니 역시나 놈댕이 피우고 있었네. 어느 암과가 뭔지 빨리 대답해.
1: 낙동강
2: 대답. 너 말고 네가 얘기해봐.
3: 인천
2: 아직 취하지 않았네. 취했다면 당장 충

0: 사 까미야. 두 사람 좀 들고 똑바로 서서 제대로 감시해라. 이따가 돌아올 때도 앉아 있으면 군사법 중에 세우 줄 알아. 알겠어?
1: 네, 네.

0: 난이뿐사단첫번째 대대장 백정호다. 방금 지나간 다음에 중국군이다. 얼른 죽여대를 보내라고. 너 이상 한데 전해.
1: 안구어.
2: 낙동강. 회답.
1: 빙천.
3: 대회님,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
4: 그거...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?
3: 아, 아닙니다. 대회님,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이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
4: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전한가?
3: 네, 그쪽은 괜찮습니다.
4: 고맙다, 정사.
3: 고맙습니다, 대회님. 가자.
5: 你有没有这种感觉啊？ 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， 这一恍惚， 好像他们是一伙的。
6: 咱小秀才就是优秀， 有出息。 战争打完以后，他指定能成演员。我还记得他第一次演敌军的时候，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。上山，
7: 야 당장 풀어주고 이제 무서 군의관을 불러와.
8: 네.
9: 시발. 이 병신들아!
0: 감히 적군의 장차병을 넣으셔?
9: 어? 미친 거 아니야!
0: 이제 영대장한테 말해서 개박살을 내주겠어!
9: 비켜!

0: 지금 바로 투격대를 보내겠습니다.
1: 경계병 한 소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너는 같이 가다.
0: 그래도 되겠습니까?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?
1: 청차병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.
0: 네, 알겠습니다.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.
2: 잠깐! 일단 추격은 안 한다.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너 누가 알고 있나?
0: 대대장님께서 때려 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대장님을 때려 눕힌 순찰병,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.
1: 대위,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넘깁니다. 그리고 자네,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나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.
0: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.
2: 그쵸! 더 이상 더 달면 죽여버린다.

0: 충성야백선이야
1: 미군 정보에 의하면 자네와 자네 이끄는 부대가 모두 전사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, 이야, 살아있네. 잘 따라왔어.
0: 급히 보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.

0: 就是这个地点，三人警戒，其他人休息。是。报告机员，
1: 到。报告师部，我们已经到达大余岭了。是。
2: 전에 그 유해산 백십사 고지에서 아군이 작전을 막았어.
3: 경찰병들은 남겨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.
4: 그게 가능한가?
3: 일단 저의 정찰대는 우리와 같은 무전기를 쓰고 있어서 신호 결환이 용이합니다.
5: 그러니까 우선 적의 정찰병들이 들어가서 보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 속히 군을 재정비해 이 314 고지에 방어력을 구축하는 겁니다. 그러면 놈들은 저희 군의 원래 배치대로 공격 계획을 짤 겁니다.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.
1: 좋아. 좋은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확인하겠어?
3: 어떻게든 정찰 소대를 찾을 겁니다. 이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314 고지의 병사들 모두 데려왔습니다.
4: 잘 생각했네.
5: 사단장님, 지금 당장 우선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.
6: 我女儿啊，也爱吃糖葫芦。
7: 爸，不是让你一直跟着我吗？
6: 我给我女儿买糖葫芦去了。
7: 没事了。

0: 산행하러 왔어? 제보 잡았구나.
1: 예. 우리 방금 꽝하문이 잡았습니다. 혹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사는 가문 못 보셨습니까?
0: 아니, 아무것도 못 봤다.
2: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라니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.
0: 그래, 가봐.
1: 가자.
2: 응.

0: 少卡增多了，但好像查得不严。金哲，没问题吧？没问题。
1: 대장님, 아무도 놈들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중유와 어소인 소대만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.
2: 그들이 간 대원령은 놈들이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야. 그 주변에서 종소리를 들었던 사람 없어?
1: 아닙니다. 없었습니다.
2: 없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렇다면 그들은 살해 당했을 거야. 아니면 벌써 돌아왔을 거고.
3: 당장 그 지역에 보호해. 놈들이 우리 군을 죽였다면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야. 보위병들에게 10명 정도 소대를 보면 바로 얘기해.
2: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작전을 절대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해. 그 소대를 이끄는 사람은 대위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2: 가봐.

0: 호소서가 늘었나?
1: 네, 다른 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.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.
2: 그래, 중방에는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.
1: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.
2: 수고했다.

0: 대위 두 명과 사병 둘이라고? 314 고지 방향으로? 통신기는? 없다고? 그래 알았어. 계속 감시해.
1: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너무 수상한데 놈들은 적군 몇 명과 통신기를 남겼다.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나 교란 계속하라고 해. 박대회,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유하고 있다가 314 고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.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.

0: 山下全是敌人，咱被围了，出是出不去了，得想办法周旋。大家熬到晚上再说。不是，我们穿的离卫军的军装，怕啥子吗？
1: 不行，敌人应该是有备而来。我看见他们所有人都换上了特殊的袖标，咱指定是暴露了，得想办法藏。那时候还没回来啊？没呢。
0: 行，敌人还得布置一会儿，等他回来立刻走，明白吗？好，就近。산
2: 기슭 쪽으로 갈 겁니다.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.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.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3: 지뢰구역은 없는가?
2: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소대장을 불렀습니다. 제일 소대장이 발에다 줄 겁니다. 총 내려! 이 사람들은 작전 수행하러 가는 첩보대다.
4: 네.
2: 예, 가시죠.

0: 대위님,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협조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면 꼭 부춘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
2: 저를 따라오십시오. 여기 작은 막대를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3: 알았어.

0: 구전대장님, 백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.
1: 백대대장님,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
2: 군 첩보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잠입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하더군요.
1: 아무 말도 안 하고 협조해줬습니다.
3: 그래, 잘했어.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.
4: 놈들이 선배 24고지를 공격할 거야. 선부에서 병력 지원해줄 테니 전투 준비 단단히 하고.
1: 네.
3: 수세 시작해.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적군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버려.
5: 네, 알겠습니다.
6: 수색 시작! 수색 시작!
3: 가자.

0: 16개월간 부산 왔습니다. 형 이만 놀러 가보겠습니다.
1: 그래, 고맙다. 회장, 내 쉬 이미 끝났어.
0: 다녀.
1: 别着急，哎，去炸一个。好嘞。大牛，你轻点，别又给人坐死了。
2: 好的，科长。
3: 哎呦，
4: 괜찮아?
3: 아, 괜찮아, 괜찮아.
4: 야, 근데 소대장님은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야?
3: 한번 가봐야 하나? 뭐야?

0: 314고지 후방에 포병 부대를 배치했습니다.
1: 아니야. 포병대대 314고지 위에 올려보내. 중국 포사거리 우리보다 짧아서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사단장님.
1: 자네 쪽은 어떻게 됐어?
4: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정찰대는 우리 현재 위치를 보고하러 들어갔고 나머지 적은 몇 명은 처단 중입니다.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처리될 것입니다. 걱정 마세요.
1: 잘했어!
4: 이제 배치를 바꾸셔도 됩니다.
1: 좋아.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작전 따라 314고지 방어 배치를 변경하면서 반격 작전 준비한다. 이 빨갱이 새끼들 이번 기회에 싹 다 썰어버리고 형들이 전지로 점령한다.
4: 알겠습니다.

0: 대정이 통신부대에서 놈들이 무슨 신호를 감지했다고 합니다. 위치는 여전히 대여령입니다.
1: 그럼 통신 정찰 잔영을 현장에 보내서 당장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라고 해.
0: 근데 놈들은 잠깐 켰다가 저희 측 결안을 받아 통신이 불가능해지면 5분 후에 전원을 끈다고 한다.
1: 전원 켜는 시간은 규칙적인가?
0: 그게 규칙적이긴 한데 길지도 않습니다.

0: 감지됐을 때는 우리 이미 대호령을 포위한 뒤였어. 그러니까 절대로 마주 나갈 수리가 없어.
1: 근데 사단에서 연락 왔습니다. 지원을 총괄한답니다. 오늘 16시부로 대호령을 포위하던 대부대는 철수하고 수액 임무는 저희복 맡으랍니다.
0: 젠정. 보위부대한테 전해. 즉시 재수사 실시한다.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16시 전까지 반드시 너문을 찾아내.
1: 예, 알겠습니다.